0: 근심을 안 하고 우리가 제일 나온 거는 다 그걸로 쓰는데 부 이모 우리 부 잡아 우리 이름 대한테 임 줘라 우리 이름 대한테 임 때문에 배워라 걸려
1: 很多病的根源都在心里，王特格西也明白，有时病人要的是一份理解和倾听，治病还得先治心，求得一份心理的平衡。因为，那么就不人前面都是他做，我们这前面就我来。他说那个吧，对对对，他说我爱你，因为不是，我们都不是心里呢，人家不是那说了多少，不是呢。